사람 믿은 힘이 이게 니가 너서 호도한 아이 boy Now you have a chance Now you have a chance Come on, get up 拥有灵魂的歌，干杯！ 而我应该要拿这个奖来证明音乐该有灵魂，不该只是有市场。而我需要这个奖。